후원기님의 자유스 미디엄 웹 아로 레타자 저톡브리 길러 활스 트랜스미션 것 땡그 바츠 프로그램 코 나시망 그나 스웨가 야 앞선 프로그램 코 나시망 뉴스 온 에어 에보바 그나 소나 맛냉아 다타 모 나시망 프로그램 코 라바잉 빵아 베나 성마 그나 등 스웨가 바 사칸티난 야 타니 남구 바 사람 코 나칭아 사칸티난 아탄놈 다소니 바 사롱 아니기문 나시망 나시망이 남는 그 바 기트랑코 비아테 그나 등 소나가타 만겐 야 넘버로는 나시망 콜코카트 나타 만겐 넘버라라 Ganisku bunga gani zero breeze ni. Number ko ngatenga. Ganisku bunga gani zero breeze ni. Ya number na nasimang kolkat na kata mangen. Dan nasimang ni kolang ko katimutungo. Lucas marang ni kitrang ko kenasona mangen.